0: register.
1: 저 그게 비운지 암 바보. 고토디 피 아비 레코드 오베스레 고토디 카브레 시보니소. 요 바보 원이 아그바 토 디필라. 디필라 나 토 라마 루리 비오주 오바 디필라. 오 야 고조 티 아그바 라그바 토 디필라 나 오 야 고조 티 아그바 토 토 세 비오게. 타마니 타마 쿠야 라베노 케네카. 이나 파라마니 게게비 와 와라 와 토토 세비 올로 호티니미 지카 모 부비 세리 모소